투쟁 칼퍼 할고 칼고르 누나 yeah 투쟁 fucking right 텔레비전 motherfucking right yeah.